0: 빠이돌까 뭐하는가? 나, 아, 이, 아, 이거다. 오이 먹기 떡고방아 공우염. 아,
1: 대마
0: 이보. 이놈, 뭐라기 소때니 앱 나고 뭐하는가? 우염
1: 우샤?
0: 뭐는 달리다 가요시앙 나가 뭐가 고? 대 우염 대모?
1: 부비려, 빨리 아비니모. 아요 칼리모다 오나. 오나 강 nagbinuang niya, di ba? Kapila na ni Musa Psikite. Una nga, nakahukom siya nga buwagan ka. Pero sa pagkatinood,